0: 나버릇을 들러오르고 들리만 하다, 오씨. 야양. 가르몬 또 왔다, 그랑.
1: 라웡,
0: 라웡. 아빠니. 생생.
1: 생마라이,
0: 마라이, 빙옹. 까랑, 까랑, 거왜 숨어 고기지라, 나버릇을 들리라.
1: 라웅,
0: luput ki kowereng Petruk ki wong kotok wong Petruk almaju kok kowe gemang semingkir demen kepidah bere bere bere bere bere bere bere Petruk mati ya Bagong kelengro